이놈이 사나 부름 뻑박이엔 징호이 봉알람랜 징카이빵붕마이다 호이타올라버시 팽이라이라버야올리 까우타징고이나랑리니 라이오이비능부부 아이봉까이라우 사랑리 리르까버 사랑리 마땀마두데디 마랑이디 팔자와

0: 이마, 이마, 땀 파 불러 이브러.
1: 아이 마, 미마, 이사라 이더나.
0: 아우 이마.
1: 아, 레이버네 레이버네. 마기 가다 짱어. 아이 마, 여기서 놓고 온 거도.
0: 누가 이디데 이마, 좀 할라만 레이버니나.
1: 어이 짱어 짱어.
0: 땀 파.
2: 아이 마, 한국의 강예미, 행자비시디.
0: 차가 짧아 불아, 니 가라 불어. 아이나 강간 보다.
2: 불아도 난 잡아기, 눈 레이오이가 레이제디 이마.
0: 디디 니가 나 탈라바 마탐수 라키니고
2: 미야마 분치세 힝비기 마하오가리노 아마가 엄마가 마나다바 마하기 마하기 아닝바 파마다 빵타우다 타우나리부시보 가리노
0: 가리노 하이두나
2: 하우지칸기 이숭이 마나비 마야암시나 세일리 자리바 피제 작자싱지 우르가
0: 세닝바다 제자사노 아두부까이 다오라기
2: 호이 세닝바부디 세자사노 아두다
0: 아다가 더러봐
2: 누파싱다 인바이터 보가 짭 만에 하이버기 와니다
0: 아두디 카라 카키 와니 가이노
2: 미타 우탐바세 아이코기 푸르바시나 카라 키 헨부금 타우 마사기 날 훈독바 미기 날 요카트바금 타우이 하이버기 와니다
0: 아두부디 비마 누파싱시나 마찬 마치 오이나 우비럭 타버금 타우이 버시니

0: 이제 에이 이스티다 타만 바네 치라나 바이나 혹시 치라 바이나 오늘 타만 바네
1: 야니 아니
2: 나는 뭐야 나는 미담에 미담에 랑금지고
3: 마얀 봄 넘악 라글리바 디셈버 기 탕타라 사골 셀 누미타 라이키드바 이쇼르 기 코야 가다 장자크라바 아이기 부로이바 아마디 사우디 아라비아다 라이크라바 이쿠이붕오 탱그라기 밍다 까짜리바 Dharmanagarda laiba konthau thengra sendamchang sendamsang asigi marirak shuba kumon numid asida mayam changduno honaminasi
0: honasi medam honasi chophanya ponte honasi
3: aduga numid asida mayai tangbal lobi ge dauri basi aikhoi gi tripura asigi handloom mamadi handicraft ki commissioner na oibigane aikhoi nupi ngak toi jarabasu mai khon baya banate maitai nupi singi thauna lingje kadai phawba ngamge haibado maek sengna utkadaban
4: sumin madam manipur da gi lengbirakpa ichi chen kaya ga loina na ai khoi tripura gi jolawasa kamalpur kumarghat dharmanagar chingba ma phong kaya da gi lakpidana punna mai tainu pi kaya ga sakhang mai khangna duna lemina ba haibase madam gi ma pana ni madam
0: madam ngarang se nupi mari khak radhanagar da gi ni hena laglamme ma khoi su sindam sangsida thabok suba yaujai gi na haibirami kari haijau khoge
3: kana lejadaba kayagidi thonglauna hangduna thamli haibiko

0: 아, 이비엠아, 까리고 마마타 항작해 봐.
1: 하이비오이마이비마 까리오레보노 딱비오
0: 누이메 남도 아무도 오나 잡아야 하거들어.
2: 이비엠아, 나코이 메담기 민치부 까리 까오보기 이비엠아.
1: 아이쿠디

0: 아봉 메담 하려가 도마 강나제
1: 어어
0: 민 항복이 방갈 통날이제데
2: 아도 마길래 밤보 까다이데 노이베마
0: 아 그 메담 길래 밤디 신남 생하시데 니마
2: 그리야
0: 아 메담보 나바 야가트라 야로이드라 아무때 항제로 키게
2: 이사디

0: 오자부 거기 아가스만 임팔기 스튜디오다 다람 녹지리
1: 야 가스만 임팔 나이 게스면 거기동 다이 다가버 봉국자리
0: 아한 비시디 오자기요 이거 백그라운드 해보다래 라나이게요 이거 펌 마이머싱이 머람다 이마 바봉이 머람다 아시는 싱 무싱 아한 비디 그땅 탐비요
1: 아 이제 거의 마니포르기 카마이게 될레바 각싱 두레르 왕마 하우징나 각싱 가든 하나 마밍 찰레바 도기 헥 낙나보다 레 유음제 아도 아이 앙앙오링에 되게 숨 스컵처 아데 아킬람지 파망트나 따싱나 스컵처 디코나 토르코네 아킬람지 파암제드나이나 아데 마탕우탕 아르키 히람 가수 따스토우저레 하이다레
0: 허이
1: 아도는 마이나 앙앙오링게 된 마이 하우저레
0: 허이
1: 바바기 아폭포기 밍나 노마이 템줄론
0: 음흠
1: 아폭피기 밍나 옌콤 노마이 템 옹비 난다샤키 데비
0: 음흠
1: 시나우지 거의 망아보이
0: 음흠
1: 아이나 라스 아톰바 거의 망아보이 문웅다 누파 아홈 누피아니 아이나 과이 라스 망아수버네 아도 아이제 거의 레카이기 프라이머리 스쿨 아메데 호레 마탕다 클래스 3투 8제 다이트 프랙티스 인지니어 하이스쿨 데 토레 마탕다 각싱 헤어 세컨디 데 토레 마탕다 사우스 이스트 마니푸르 콜레지 데 토레 아도 마탕다 아프터 12 아이 바로다다 BBA 배슬러 오브 비주얼 아트
0: 허이
1: 아두가 MBA 마스터 오브 비주얼 아트 로실레 아이제 2000 이나 사이 콘트랙 도마나 슈로파다 2016다 아이 욤팔레 아이 로이나 비기밍나 옌콤 노마이 테몽비 비게아 데비가위 아도 아이 사 아니레레 사한 노기사 이니 파음쇼레 노마이 템 비라스
0: 허이
1: 사누피나 노마이 템 헨토이
0: ayam nungai jay koi ki oja gi oi ba lana i pun chi ma tang da chorak pa ta je bo si chu oja na hujik pan bi gi ba da atop pa kala gi mai kai da ha na khong da ki ma tung ta rak pa da sculpture gi lam da khong da rak pa ni tak pi gi kari gi da mok te sculpture si oja gi oi ba cha na ba sin pham ne na khan bi ru ri ba no atop pa kala si tha dok bi ram ri ba no ha bu do kitang tham bi o si gi ma tang da chu
1: ai je ngali ngai ma tam da ai ma bo pa i pu je koi gauri ayam kan ba hai ta re pangkot hai na bu do
0: hoi
1: o bi ram me mana ai je am lu nai mung du gi ngang ngoi le je re ꯑꯗꯨꯒ ꯄꯨꯡ ꯏꯁꯩꯁꯤ ꯃꯥ ꯄꯥꯝꯖꯕ ꯍꯥꯏ ꯇꯥꯔꯦ ꯑꯍꯜ ꯑꯃ ꯑꯣꯏꯅ ꯑꯗꯣ ꯑꯩꯈꯣꯏ ꯄꯨꯡ ꯃꯥꯅ ꯇꯥꯍꯟꯕꯤꯔꯦ ꯑꯗ ꯃꯇꯝ ꯈꯔ ꯇꯧꯔꯒ ꯑꯩꯁꯤ ꯆꯣꯡꯕ ꯐꯤꯟꯕꯁꯦ ꯆꯣꯡꯕ ꯇꯧꯕꯁꯦ ꯈ꯭ꯋꯥꯡꯒꯤ ꯑꯅꯥꯕ ꯂꯩꯗꯅ ꯑꯗꯨꯝ ꯐꯝꯃꯒ ꯇꯝꯃꯒ ꯈꯔ ꯀ꯭ꯂꯥꯁ 9 ꯐꯥꯎ ꯑꯗꯥꯏꯕ ꯇꯝꯃꯝꯃꯦ
0: ꯍꯣꯏ
1: ꯑꯗꯨꯒꯤ ꯃꯇꯨꯡꯁꯤꯗ ꯑꯩꯁꯦ ꯌꯣꯒꯁꯨ ꯀꯛꯆꯤꯡꯒꯤ ꯀꯂ꯭ꯌꯥꯟ ꯑꯥꯁ꯭ꯔꯃꯥꯅ ꯂꯩ ꯑꯗꯨ ꯑꯩꯈꯣꯏꯒꯤ ꯆꯍꯤ ꯑꯃ ꯂꯩꯔꯒ ꯀ꯭ꯂꯥꯁ 9 ꯀꯥꯕ ꯁ꯭ꯋꯥꯏꯗ ꯑꯩ ꯌꯣꯒꯁꯨ ꯇ꯭ꯔꯦꯅꯤꯡ ꯇꯧꯖꯔꯝꯃꯦ ꯑꯗꯨ ꯍꯦꯛ ꯂꯣꯏꯕꯒ ꯑꯩꯁꯤ ꯁꯨꯝ ꯍꯛꯆꯥꯡꯁꯤ ꯈꯤꯇꯪ ꯑꯩ ꯉꯁꯤꯐꯥꯎꯗ ꯅꯤꯁꯥ ꯄꯨꯁꯥꯁꯤ ꯇꯦꯁ ꯇꯧꯗ꯭ꯔꯤ ꯑꯗꯣ
0: ꯍꯣꯏ
1: ꯍꯛꯆꯥꯡ ꯐꯕ ꯍꯥꯏꯁꯤꯅ ꯊꯣꯏꯕ ꯂꯟꯅꯤ ꯑꯗꯨ ꯁꯨꯝ ꯄꯥꯝꯖꯗꯅ ꯍꯥꯏ ꯇꯥꯔꯦ ꯑꯩ ꯕꯣꯗꯤ ꯕꯤꯜꯗꯤꯡꯒꯤ ꯂꯥꯏꯟꯁꯤꯗ ꯍꯥꯏꯐꯦꯠ ꯐꯤꯒꯔ ꯁꯦꯝꯅꯕ ꯆꯪꯖꯔꯨꯕꯅꯦ ꯑꯗꯒꯤ ꯑꯩꯈꯣꯏꯒꯤ ꯃꯇꯝ ꯈꯔ ꯁꯥꯟꯅ ꯃꯇꯨꯡꯗ ꯑꯩꯈꯣꯏ ꯀꯣꯆꯁꯤꯡꯅ ꯍꯥꯏꯕꯤꯗꯅ ꯑꯩ ꯅꯪ ꯐꯤꯒꯔꯗꯨ ꯐꯖꯩ ꯁꯨꯃꯥꯏꯅ ꯊꯣꯛꯁꯦꯅ ꯑꯩꯈꯣꯏ ꯂꯥꯏꯅꯤꯡꯗ ꯄꯨꯊꯤꯕ ꯑꯩꯈꯣꯏ ꯈꯨꯔꯥꯏꯒꯤꯁꯦ ꯑꯁꯤꯗ ꯁꯦ ꯂꯦꯚꯦꯜ ꯑꯣꯄꯟ ꯑꯩ ꯌꯥꯎꯖꯈꯤ 65 60 ꯀꯦꯖꯤꯗ ꯑꯣꯔꯃꯥꯜꯂꯦ ꯑꯗꯣ ꯊꯥꯔꯠ ꯁꯨꯕ ꯄꯣꯖꯤꯁꯟ ꯇꯥꯈꯤ
0: ꯑꯩꯈꯣꯏꯒꯤ ꯂꯟ ꯅꯣꯏꯖꯔꯤꯕ ꯍꯥꯏ ꯇꯥꯔꯦ ꯁ꯭ꯀꯜꯞꯇꯔ ꯑꯃꯒꯤ ꯆꯥꯎꯔꯥꯛꯄ ꯇꯣꯉꯥꯟ ꯇꯣꯉꯥꯟꯕ ꯃꯥꯒꯤ ꯃꯥꯏꯊꯣꯡꯁꯤꯡꯁꯨ ꯇꯥꯖꯕ ꯈꯨꯗꯝ ꯑꯣꯏꯅ ꯕꯣꯗꯤ ꯕꯤꯜꯗꯔ ꯑꯣꯏꯔꯝꯕ ꯑꯗꯨꯒ ꯁꯪꯀꯤꯔꯇꯟꯒ ꯃꯔꯤ ꯂꯩꯅꯕꯗꯁꯨ ꯈꯣꯡ ꯊꯥꯡꯖꯤꯜꯂꯝꯕ ꯁꯤꯒꯤ ꯃꯁꯛꯁꯤꯡ ꯎꯖꯕꯁꯨ ꯌꯥꯝ ꯅꯨꯡꯉꯥꯏꯖꯩ
2: ꯃꯈꯥ ꯇꯥꯖꯔꯛꯄꯗ ꯑꯣꯖꯥ ꯁ꯭ꯀꯜꯞꯇꯔ ꯍꯥꯏꯔꯤꯕ ꯁꯤꯟꯐꯝ ꯑꯁꯤ ꯑꯣꯖꯥꯅ ꯀꯌꯥꯝ ꯅꯧꯔꯤꯉꯩꯗꯒꯤ ꯄꯥꯏꯕꯤꯔꯛꯂꯕ ꯁꯤꯟꯐꯝꯅꯣ ꯑꯃꯗꯤ ꯏꯁꯥꯅ ꯏꯍꯥꯟ ꯍꯥꯟꯅ ꯍꯛꯈꯤꯕ ꯀꯥꯔꯕꯤꯡ ꯑꯗꯨ ꯅꯤꯡꯁꯤꯡꯕꯤꯕ ꯌꯥꯒꯗ꯭ꯔꯥ
1: ꯑꯩꯁꯦ ꯆꯞ ꯆꯥꯕꯗꯤ ꯈꯪꯖꯗ꯭ꯔꯦ ꯑꯩꯅ ꯑꯦꯜ ꯄꯤ ꯁ꯭ꯀꯨꯜ ꯇꯝꯕ ꯃꯇꯝꯁꯤꯗ ꯑꯩꯈꯣꯏ ꯍꯦꯛ ꯃꯅꯤꯡꯁꯤꯗ ꯀꯀꯥ ꯔꯥꯖꯨ ꯍꯥꯏꯅ ꯑꯃ ꯂꯩ ꯑꯁꯤꯒꯤ ꯂꯥꯏ ꯍꯥꯛꯄ ꯈꯣꯠꯄ ꯃꯌꯥꯝꯁꯦ ꯎꯔꯀꯥꯟꯗ ꯑꯉꯥꯡ ꯑꯣꯏꯅ ꯁꯨꯝ ꯑꯩꯒꯤꯁꯨ ꯁꯨꯝ ꯁꯣꯔꯅ ꯄꯤꯕꯤꯔꯝꯕ ꯍꯥꯏ ꯇꯥꯔꯦ ꯑꯗꯣ ꯑꯥꯔꯠꯇꯨꯗ ꯍꯦꯟꯅ ꯏꯟꯇꯔꯦꯁ ꯂꯩꯔꯨꯕ ꯍꯥꯏ ꯇꯥꯔꯦ ꯁ꯭ꯀꯨꯜ ꯁꯨꯇꯤ ꯊꯥꯔꯛꯄꯒ ꯆꯦꯟꯁꯤꯜꯂꯒ ꯌꯦꯡꯕꯒꯨꯝꯕ ꯑꯗꯩ ꯈꯤꯇꯪ ꯆꯥꯎꯈꯠꯂꯛꯄꯗ ꯑꯩ ꯍꯥꯏꯁ꯭ꯀꯨꯜ ꯀꯥꯕꯗ ꯑꯩꯈꯣꯏ ꯀꯛꯆꯤꯡꯒꯤ ꯀꯃꯥꯁ ꯍꯥꯏꯅ ꯂꯩ ꯀꯃꯨꯅꯤꯇꯤ ꯄ꯭ꯔꯣꯒ꯭ꯔꯥꯝ ꯁꯣꯁꯥꯏꯇꯤꯗ ꯑꯗꯨ ꯁꯦꯅꯤꯌꯔꯁꯤꯡꯗꯨꯅ ꯑꯗꯩ ꯑꯍꯟꯁꯤꯡꯗꯨꯅ ꯑꯣꯖꯥꯁꯤꯡꯗꯨꯅ ꯎꯠꯄꯤꯔꯝꯕ ꯃꯣꯏꯒꯤ ꯑꯦꯛꯖꯤꯕꯤꯁꯟ ꯀꯩꯀꯩ ꯁꯨꯝ ꯌꯦꯡꯖꯔ ꯑꯗꯨꯃꯥꯏꯅ ꯇꯧꯔ ꯏꯟꯁꯄꯥꯌꯔ ꯇꯧꯔꯦ ꯑꯗꯒꯤ ꯉꯜꯂꯤꯉꯩ ꯃꯇꯝ ꯑꯩꯅ ꯈꯔ ꯈꯔ ꯒ꯭ꯌꯥꯟ ꯇꯥꯔꯛꯄ ꯌꯨꯝꯗ ꯂꯩꯔꯝꯕ ꯈꯨꯖꯤꯟꯊꯥꯡꯒꯨꯝꯕ ꯀꯩꯒꯨꯝꯕꯁꯤ ꯇꯧꯔꯒ ꯈꯣꯡꯗ ꯈꯔ ꯊꯤꯟꯖꯤꯟ ꯀꯩꯀꯩ ꯃꯌꯥꯝ ꯇꯧꯔꯒ ꯑꯩꯈꯣꯏ ꯌꯨꯝꯒꯤ ꯃꯩꯇꯥꯟ ꯑꯣꯏꯅ ꯁꯤꯖꯤꯟꯅꯅꯕ ꯑꯩꯈꯣꯏꯒꯤ ꯁꯤꯡ ꯑꯣꯏꯅ ꯁꯤꯖꯤꯟꯅꯅꯕ ꯏꯪꯈꯣꯟꯗꯒꯤ ꯎꯔꯥ ꯀꯩꯀꯩ ꯄꯨꯔꯛꯄꯁꯦ ꯑꯁꯤ ꯗ꯭ꯔꯥꯒꯣꯟꯒꯨꯝꯕ ꯁꯥꯕ ꯑꯗꯒꯤ ꯂꯤꯟꯒꯨꯝꯕ ꯁꯥꯕ ꯃꯔꯨ ꯑꯣꯏꯅ ꯑꯩꯈꯣꯏ ꯀꯀꯥ ꯔꯥꯖꯨꯒꯤ ꯁꯨꯝ ꯁꯥꯕ ꯃꯌꯥꯝꯁꯦ ꯍꯤꯌꯥꯡ ꯍꯤꯔꯦꯟꯒꯨꯝꯕ ꯑꯁꯤꯒꯨꯝꯕꯁꯦ ꯏꯟꯁꯄꯥꯌꯔ